0: 이게 중국에서입니다. 보스턴 라디오 시댁이다.
1: 中国人该闯到这里，你们以为自己都是蚂蚱吗？
2: 你没资格和我说话，我要见川岛。
3: 放开！